0: 이런 애플로스.
1: 미안. 이런 애플로스. 어, 오래.
2: 응.
1: 그거 같이. 어, 오케이.
2: 어,
1: 谢谢. 好, 바이바이. 왜 그지, 오래. 어, 비런의 브루스 아주 완전 다이버. 비런의 브루스 이거 원래 배고 치타데 没有 지금 好啦 비런의 브루스 며칠 때문에 심플 거래 3인